마시니 이승 복잡나 고듬 전바 아마숭 마시더기 가람나 가리 우파이 시즌하두나 가리 가리 따오그니 하이바 나시기 탐자바 시드히다 다비리 시드히다 로카차기 바히람 이승 복잡나 고듬 전바 아마숭 마시더기 낙톡나바 가리 가리 따오그니 Adom na tabiriba si FM Megahertz jamo hum dasmit mga dasanduk chariba Akashbani Falgi FM Sangai channel dagini. Hauzika muktabira si lebak nimba isay matang-matang oyna. Kudol gya han bedalawira si rubra kisaysak pasing asagpa matang isay. Lebak nimba isay asigi sayring mana MK Binodini.

0: Kain muzi bukanan terlebih jala. Siak payah, nung lingui kati ngam lau silap jani sini.
1: Hei ma, tomca. Tomca anak terane.
2: Mani teh me ma.
1: Kaya aku lagi lapa. Kau kalau pasu tau dia.
2: Hoi.
1: As ayu ne, nang tangguh kita bakcet penang na bahaya dana koi nom nom ingai da.
2: Hoi.
1: Nawana kolga amat tahu dri dana. Anga angai sisu pakoni konga amat tahina baya agi dri bungo. Magi magi kada mobile ama mungga dom lai raba.
2: Ai teme ma ai yogjer puta ngai jeri da. Ai teme mo khoi gi huijao mo lai bodo hoto ro kadra ai dana. Hoto no ki hina sangjer akra poni.
1: Ise ise.
2: Kau tu faham kira dengan kau jadi apa? Aduh dah, nung lenguai cek mayam sih, cum yang jalan mana itu mema. As lenguai sih di pasar kereta itu mema.
1: Nang di kangri boleh ko, hoi ni, nang laki dapat sih panayam kui deh ni.
2: Hoi.
1: Ikui ki saksang sih sabar luai betagi nang ngomong tak laki deh itu na. Ikui ki hoi do. Hakum lay set amal lak padu dah yau kere.
2: Hoi.
1: Lay kira?
2: Lay kira boleh. Cehi budi panayam mana ko? Ikui ki taimu bu.
1: Eh, ayuh ki walking talki bani mahal lah ani.
2: Oh.
1: Lao lao, mangkong dah kakak lo lao sih.
2: Hoi.
1: Cuma ang masih itu dah sumlep lagi tu bukan jauh lagi. Kakak lo kakak.
2: Ah, itu memang masih mimi ki hina biaya itu ni. Hai lagi, tengah awal jawab, pam jawab sih na yum mama dah eksang benda. Hai lagi, haram salam benda, ek mayeng ba. Yum pasaba, gari anu benda ngau bersih na. Maju deh yang mayang pak. Nana awak isu macam ni siak nungi yum sabah bor misteri itu urut ni na.
1: Hoi ni.
2: Aduh na nung lengoi siak peram masih hane heh tu mayang ning pak. Kain nana awak itu mayam si nana awak ikut tani to.
1: Masih ni ngang thorok pasi mana. Hoi ni hoi ni. Aku ini dia nang dana shudu ni lak pani to.
2: Tengbe ma.
1: Cece. Murah sih tengah tak paham musik.
2: Panik panik.
1: Nanti nang bu tahu amu hau lagi hai bro.
2: Hau resirai nak kan bayi tempe ma.
1: Oh, hau gaya mata sage itu nak kalai sih, yang kui rabani.
2: Tempe.
1: Bila mati kasih nung on kerdra itu nak di nung shati bener luar pon.
2: Taimu unarga, hai engla hangsila kau kita hau lagi tempe ma. Pocai gini mamal su hengal rabani na, ai koi gini jugali misteri gini reto mau sage itu amat tiyana deh.
1: Oh.
2: Aduh nani taimu ka hana. Siapa mai dah? Mungkin tanah hok tu berjaya dia hai duna. Aduh ini luxury sih malu.
1: Aduh kita di bunga matam gih hai duni ni.
2: Hoi.
1: Bahasa sekarang na pahu ba miam na hing benda darkar oiri ba kaya hieng aga. Public policy hai duna siapa mising hai duna. Sumpah makta buoi ba.
2: Hoi.
1: Kui budi kui re. Chris Kumzali singa maga sama pan ni pun ni panda. Minimum wages 1948 hai duna sing kri bado. Madam dugi miang gi pun si mahing gi thak yeng aga madu da yum phamoi ra ga lep khri bani nia
2: te be ma madu thai na gi wari ni da na te hauji ai khoi gi swai da makshu hangam ma pun namada lupa kun yoro ko kanji da jugali amada lupa chani chum pi gi ha da na thi bada jugali amate ha to phangdi misri su khara khit khut chat pa na pu da bdi no muda lupa chum sa bdo yadre nei te be ma
1: hoi ne do su yam na chum li ba wani ni sarkar na su hai thoi sin thoi ba adadagi sindam ba sinmi haidi skill unskill labor haidna khaiduk libani ne tau hisya
2: hoi maduna sarkar ri wani do te be ma tha gi tolop to la to ba ekoi gi sina hati party ye din sarkar na asuk te lepe Aduh ini hanya pipa ngamuru yang ek hairu benda, karena agi jugali misteri amat teh tak fanglo itu ribni. Yang view ni teh bima, lau koi ba, yai ba, macam nangam natau kere. Kulang maman hendak kedrai bu hendak ti kumgalai kapai hai buduni. Bahwei pay ba, adegi kudap khombudu bu nupi gi kulang maman na lupa camri, aduga nupa gi kulang maman na lupa cunga hai bisi. Macam yang ayuk mungil par kedi double ni tu.
1: Hoi ni, posagi maman na pa wang da wang kat pa. Aduga khusuman na sum leng da na thamni hai di kadai de ya da gedo.
2: Ma ni tai be ma. Aduni, hingbaga khusuman ga gase odho na chet pa mari leinaram kre. Ai khoi nai khan khan da ru de gi wan. Miwe bina nungai ai pa na hingba na hai na ram li basi. Mi du gi sen thok lambi gi makha yam na polami ai tai be ma ta wi.
1: Hoi ne, adubu sin mi thomi sing gi di khusuman si Indian Constitution na living base hai dina khangnari ge hai badi sinmi amagi khusuman lepa matamda chaba laying ba adegi masa amasu gi mahi masing tambada changbana chingba chaurakna asu oiraga di kona ba yarani hai na kupna yenga ga lepi bani nya
2: hoi
1: mado factory industry na chingbada 타박 수리 바신 미싱다 마코이기 타기 또로 보이나 삐리바니냐
0: 호이 땡비마
3: 하이 똥짜
0: 아나라
3: 호이 땡어 너희 까나까나 라긴 해 감독따래 그이노 사키에 샤농감 또 삐드르 또로이두바 이나우 똥짜 고이시 마멀리암 그로미니네 해 쇼 마이게이시다 보르 미스트리 똥짜 아이드나 마밍 레저럽니냐
1: 호이 호이 론게 칼라마바니 와리잉 하락 사람이바 로로라게 로로라게
0: 아 다이고 나나 영재를 보다 가지리
3: 야 파이파이파이
0: 아 타박디 응아시 하우저키로 마상 좀 영재로게 아두가 다이고가수 나하 와리 사르게 아이드나 숨사 톡사를 보니 아이디 다이고세 바 할라로이드라 가이나 칸제로버니 아다 다이고 한비락드나 팅나버시 암 노아이저레 다이고
3: 아 나사이나 할락바 야르브니 모 아두다 에슈시신기 머무팡 카라 좀 고해 팅나라바
0: 아이 다이고
3: 아다이디 아타이 스테이트 싱기디 세븐 페비나 그래 아코이디 비비드리다나
0: 호이
3: 마두기 마탕다 와리 똥나람바니
0: 오
3: 타자부부 넘먹트레다 톰사 아 노모부디 마피라 코스마야이 아이부
0: 호이
3: 나야암부디 낭도 만드레보 데타야 또부나 한도 말레보
0: 아
3: 아다 파레 파레 아 카리와리 노 낭기나
0: 아 땅고기 타박세 아 야암부스나 타바니나 주갈리 아니가 아이게 헤또 혼나자르게 아이드나 토이나 꾸이나 쌍가도 무슨 나띠 하이제게도 봐
3: 아 호이리 호이리 호이리 낭야오르디 야야레기도르게 도자
0: 아두데 다이고 쿠스먼지 마망 마망기도 오직이 야데 그라그라디 힝갔다바 야로이도리 다이고 아 아두가 앙앙싱두디 야르그디 누띠기 비톡 비우시니
3: 그야야암니 힝갔나르기 하 호이다 하두기 부디
0: 다이고
3: 센트럴 서비스 도부싱기디 세벤 페 비그레 헷 타바가 포체기 맘말디 나네 헹가 크립시리니 마나 마싱 욘비 바오방앙나 상나부 야드레
0: 호이
3: 파디고 마분데부 루파 타라쿠 나이레드나
0: 아두니 타이고 아 사르카나 돌롭 사바싱기 카이텔 하지라 수부싱기 카이텔 하이드나 똥안 똥안나 카이둑 비더바니나 나나우 돌롭 자드바이 코이수 카이텔 데디 자 마나나 둠 카이다우레드니 아 아드나 다이고 주가 알리시 누파드디 노모다 정화 정화 사라 아 미스트리기나 사트레니 아 아이기 부디 마두 여우제로이다 다이고
3: 톰사
0: 다이고
3: 거리 이노네 낭나 아이시 산이시 홈 사람 다이네 하 강하이 하이갈 이다 이보 거리 노아리 두보
0: 타오기 마멀 찌엥기 마멀 헹갈락보다 마얌 뽐바 에에 하이나 기분 악든 하이나 하이나 낭나 낭나 까나무타 레이로이 왈로이 자로이 하이네디도 다이고 아 하우직 아팅글레이터나 사근나리바 유메암세 하우직 쳇나라이바 아노버레치다니 아 주갈리 미스트리 빡 펑나포나테 다이고
3: 낭기와도 라리 하이바부디나테 톰사
0: 다이고
3: 쿠슈만 레퍼시
0: 호이
3: 인디아 거멘나 크리스타 콤리 싱가마가 짜마판 니푸 니판다 디 센트럴 애드바이저리 카운슬나

0: 이디 비로에 되는 큰 번이 돔자. 아두부 한덕디에 팬데믹 시 레이브니나 하이보고. 가야노 가라 하늘로기에 주마야이. 노무니니 와링에데 헤마하이우크이 도겐.
1: 아 아두수 가이수 가이디에 다잉오. 아두다 루리베시나 쿠수만두. 그 사이기 쿠수만두 나 사이기 미니멈 웨지에즈 두다 사바타라가디 나나오 이탄 다타가드라 신이 간절이지 나나오.
0: 돔자 능시디보 와리디와리니다.
1: 땡고
0: 나야암바시 카라 릭차랍주 이나오나 하이브디 아둠 남나보호나바니다. 이나오나 짠나이 비나이 하이도 아둠 비슝아이드나 까이도게. 에헤 까나디 까나디시 딘데르누고 샥 홍르바 떡시보
2: 니익다이다.

마탕덤 쿠돌담제리 후성공 하리바 페마시다기 에케 양고이 키 콘첼다 오지 바부닝 토숨네 세랭바 아마디 에케 양고이 마사막나 세랭바 이세이

0: 하이닝데 하이비원이다. 호는닝데 나트가 딸리나 하이닝바. 아이코이 오자 커뮤니티기 탁시 키땅 헹가나바 오자 아이코이노 호너들디 까나노 호너 비두리노.
1: 에 호너로이다 바니가이나 하이크라보 아이보.
0: 아 하이디다 하이디다.
1: 아이나 카이군바 마부 하이라바 중게라 난게라 사디네 헤티라 동. 미 에테가 와리샤나바다 수사 수마이네 헤테마레 예프라.
0: 아이디 예테나 칼리다 미스. 아호 호이 호이 아닝 바두디 숨 마퐁독바.
1: 아이곤다디 사세 마팅 아메테 푸도파도나 타웨바 아이세 찬 하이링 케 아둠타이 와카양앙간데 석니 크르티브네
0: 아스
1: 카임테 쿰바 히로이가이나 칼리자라시니니
0: 에라카스 카다이데라 호이 미시마 미스포 석티지 카난 하이다이동 타이비우 카난 하이노
1: 카난 타이데바
0: 알케다로
1: 아이곤다부디 카난 타이레 하야카니기네
0: 에에에
1: 아두부 아이 칸이다샤
0: 아두디 미스나 캉리보다 얌 티네 숨드레 해보세 나시르게 뭐 아이 캉호래
1: 캉제라로 캉제라로 아이 혹시 캉이세 시대기에나 안나오바 마무 아이 쇼캉 캉제라로
0: 미스 이반이기 토픽시 까리마당다기노 나티 아이 타복 아루와 아투 오멀 에오리에 풍야드레 나바로 아이세레 아이세레
1: 까이누사 라톡터네 라가 짝짝 할라시게
0: 아 맞도 도이디다 아나 아바 항물라 아부 까이누 하이비스 야야야
1: 가슈카이데 가슈카이데 아이기 클래스메 아마마 사나 픽업 더 비리두디
0: 아씨 야드레 야드레 아이 이마드네 하이람디 미스 아이살레 나바 퍼로 스쿨 두노 가로 고 아이살레 아이살레
2: 낭 바나 하이리바 람비시데나 다이 제드리브나
1: 하이 드리브라 카림타 칸드리브라 아사이 하이방음디 마기 아테이 테이와 칼로이나 캉방암미 아두부 마나 이부 카람바 모옹다 칼리바노 하이바두마디 잡잔 칸독바 얌와키
2: 하이리시나디 아두 아이두다 이시나디 마부 눙디 눙시레바
1: 눙시락 바타바니 아이디 눙시나 바카남 탈레바수나테 London na nati na ba loy na ba nupahay ba siya mahag na ahan ba ni
2: ado yaw radi siya na kok hay gede
1: as ado bu pak hay gya ba tabak lan hi
2: hay ma
1: hay ba da bu lay ba wa ni amarom da sigum ba si di ay di amuk ta shuta urak tri
2: as
1: ado pao ba da ni yam na di hot na ki ay maagi wakal siya ayam ba matam da school gi satra gi oza sing gi matang da ta khan ba maale Ibani ki wari su swai sida dom nei sindu nalai. Kari gumbada kara kachik thaidurak pa iwane. Nung mai staff meeting ama yang kui na chathaki. Principal ga ma ga su yam yetna ki.
2: Kai kya?
1: Yetna ra su ma budi adam luna tawida. Numito ai mangonda su oita na haira gena khan ki ba numitne.
3: Yamna Paza Pazaba, suggested Mayama was asking a bibide.
0: Say,
3: I loan a note of Sundere. School authority got Tanaraga, Tabak to Unto Hanaba. I saw it in Honizing.
0: Thank you, sir.
3: Sir Singin Show, School Sidana Voyager of Sue, Sahimaris in Pamsida, experienced Liberal Bozani. More credit with a swing a sigi, canary visit a tumbudana.
0: Thank you, sir. Tanza Pibi Bagidamak, Sir Principal Butagatsari. Aduga oza collection busu aini ikai khumno bu chari sir aina haige da badi oza singna bu loina haibi kreda adu bu hapsinning ba ama nitang di lejari ye sir private school da lady bu oza ikuina phangli ba paisa se sa paludra ga su maming tagi ni haiba sidi mayam na loina khangna ra bani hoi tolop ki da mak thabok to bo oiram lagadi na na private school sing si oza amat ta su leiram da bai Sinpam sab manabada sarkargi school da laribu oza singna phangliba dugi saruk manga taruk thokpagi sumna tagi ama khaktani khuina phanglibse aduna sir oza singi tolopsi laribu si dagi kitang do oirabsu hengatning ba phaujare masi management gi di khwai dagi songning bo wapum budi oiram ba yai simtang di yabrai na yeng hanjaningi
3: ai sukso isoi ro phamse committee to bosokjak
0: thank you sir aduga topa amana sindi ai authority de nasa desa oza singda yamna nolukshabag loinena haijaning bo wapam amata

0: ꯑꯩꯍꯥꯛ ꯃꯥꯅꯩꯌꯦ ꯅꯕꯥꯅꯤꯁꯦ ꯂꯥꯏꯔꯤꯛ ꯇꯥꯛꯄꯗꯅꯤ ꯅꯕꯥꯅꯤꯅ ꯍꯩꯅꯔꯤꯕ
1: ꯋꯥꯕꯁꯦ ꯑꯩꯗ ꯅꯠꯇꯦ ꯃꯥꯁꯨ ꯌꯥꯝ ꯋꯥꯔꯝꯒꯅꯤ
0: ꯍꯩꯃꯥ
1: ꯐꯣꯡꯗꯣꯛꯅꯕꯒꯤ ꯇꯥꯟꯖꯥꯁꯦ ꯍꯦꯛꯇ ꯅꯥꯟꯊꯣꯛꯅꯩ ꯃꯇꯥꯡ ꯆꯥꯗ꯭ꯔꯤꯕ꯭ꯔꯥ ꯍꯩꯕ ꯋꯥꯠꯅꯔꯤꯕ꯭ꯔꯥ ꯑꯃꯗꯤ ꯇꯧꯔꯦ ꯅꯨꯃꯤꯠ 15ꯅꯤ ꯈꯛꯇꯅꯤ ꯁꯨꯇꯤ ꯂꯧꯈꯤꯕꯗꯤ ꯑꯗꯨꯕꯨ ꯐꯅ ꯀꯨꯏꯔꯦ ꯏ ꯄꯥꯎ ꯑꯃꯠꯇ ꯄꯤꯔꯛꯇꯦ
0: ꯃꯥꯒꯤ ꯄꯔꯤꯈꯥꯗꯣ ꯃꯥꯏ ꯄꯥꯛꯑꯝꯃꯔꯣꯏꯌꯦ
1: ꯑꯗꯨ ꯑꯣꯏꯔꯁꯨ ꯅꯣꯡ ꯃꯇꯝꯗꯤ ꯐꯣꯟ ꯇꯧꯔꯛꯇꯅ ꯁꯤꯅꯤ ꯁꯤꯅꯤ ꯍꯥꯏꯔꯛꯄꯗꯤ ꯌꯥꯏꯗꯅ
0: ꯑꯣ ꯉꯁꯥꯏꯒꯤ ꯐꯣꯟꯗꯣ ꯃꯥ ꯃꯁꯥꯅ ꯇꯧꯔꯛꯑꯝꯕꯅꯤ
1: ꯍꯥ
0: ꯏꯆꯦꯗꯒꯤ ꯃꯥꯒꯤ ꯋꯥꯔꯤ ꯇꯥꯒꯦꯅ ꯑꯩꯅ ꯍꯥꯏꯗꯣꯛꯇꯕ ꯏꯆꯦꯅ ꯕꯥꯠꯔꯨꯝꯗ ꯂꯩꯈꯤꯕꯗꯨꯗ ꯃꯥꯁꯨ ꯀꯣꯟꯅ ꯇꯧꯔꯛꯑꯒꯦ ꯍꯥꯏꯔꯛꯄꯅꯤ ꯃꯥ ꯐꯣꯟ ꯑꯃꯨꯛ ꯁꯣꯏꯗꯅ ꯇꯧꯔꯛꯀꯅꯤ ꯍꯩꯃꯥ ꯃꯦꯀꯞꯀꯤ ꯃꯤꯌꯧꯔ ꯑꯃꯅꯤ ꯑꯩ ꯌꯦꯡꯈꯤꯒꯦꯀꯣ
1: ꯃꯥꯒꯤ ꯐꯣꯟꯅꯤ ꯍꯥꯏꯕ ꯀꯔꯤꯅꯣ ꯀꯔꯤꯅꯣ ꯃꯥꯅ ꯑꯩꯉꯣꯟꯗ ꯉꯁꯤ ꯍꯥꯏꯔꯛꯀꯗꯧꯔꯤꯕꯁꯤꯅ
0: ꯏꯁ ꯋꯥꯎ ꯈꯨꯐꯖ ꯑꯃ ꯏꯆꯦ ꯅꯪꯁꯦ ꯅꯍꯥꯟꯒꯩ ꯀꯦꯗꯗꯅ ꯇꯧꯔꯝꯃꯤꯖꯥꯅꯤ ꯉꯥꯏꯈꯣ ꯑꯩ ꯄꯥꯏꯒꯤ ꯏꯆꯦ
1: ꯏꯁ ꯃꯥꯅꯤꯅꯦ ꯉꯁꯥꯏ ꯅꯝꯕꯔꯗꯨꯅꯤ
0: ꯀꯦꯕꯁꯨ ꯂꯣꯏꯔꯕꯅꯤꯅ ꯑꯩ ꯃꯌꯥꯝꯒꯤ ꯆꯥ ꯊꯥꯖꯔꯛꯀꯦ ꯏꯆꯦ ꯂꯥꯛꯑꯣ ꯁꯦ ꯉꯁꯤꯗꯤ ꯏꯆꯦꯒꯤ ꯄꯣꯠꯂꯨꯝꯗꯣ ꯊꯥꯡꯗ ꯆꯥꯍꯧꯔꯣ
1: ꯍꯜꯂꯣ
2: ꯃꯤꯁ ꯅꯠꯇ꯭ꯔꯣ
1: ꯃꯥꯅꯤ
2: ꯑꯩ ꯁꯥꯔ ꯁꯤꯡꯂꯦꯅꯦ ꯉꯁꯥꯏꯁꯨ ꯇꯧꯔꯝꯃꯕꯅꯦ ꯕꯥꯠꯔꯨꯝꯗ ꯂꯩꯈꯤꯗꯨꯗ
1: ꯅꯨꯡꯉꯥꯏꯔꯤꯀꯣ ꯁꯥꯔ
2: ꯅꯨꯡꯉꯥꯏꯇꯦꯗ ꯑꯗꯨꯕꯨ ꯉꯁꯤꯃꯨꯛ ꯅꯨꯡꯉꯥꯏꯕꯗꯤ ꯑꯩꯒꯤ ꯄꯨꯟꯁꯤꯁꯤꯗ ꯑꯃꯨꯛꯇ ꯌꯥꯎꯈꯤꯗ꯭ꯔꯤ ꯃꯤꯁ ꯑꯗꯨꯅꯅꯦ ꯑꯩꯅ ꯏꯍꯥꯟ ꯍꯥꯟꯅ ꯅꯉꯣꯟꯗ ꯇꯧꯔꯝꯃꯤꯗꯣ ꯉꯥꯏꯈꯣ ꯉꯁꯥꯏꯒꯤꯗꯨ ꯏꯅꯥꯎꯅꯨꯄꯤ ꯑꯃ ꯕꯦꯡꯒ꯭ꯂꯣꯔꯗ ꯕꯤ ꯑꯦ ꯁꯤ ꯅꯔꯁꯤꯡ ꯇꯝꯃꯤ ꯍꯥꯏꯗꯨꯔꯥ
1: ꯁꯨꯇꯤ ꯊꯣꯛꯂꯛꯄꯅꯤ
2: ꯑꯣ ꯑꯣ ꯑꯣ ꯑꯩꯗꯤ ꯃꯤꯁꯅꯤ ꯍꯥꯏꯗꯅ ꯀꯩ ꯀꯩꯅꯣ ꯄꯥꯏꯗ ꯍꯥꯏꯖꯤꯟꯈ꯭ꯔꯦ ꯂꯥꯟꯅ ꯂꯧꯗꯅꯕ ꯈꯔ ꯍꯥꯏꯌꯨꯀꯣ
1: ꯀꯩꯁꯨ ꯂꯧꯔꯣꯏꯗ
2: ꯉꯁꯤ ꯄꯨꯡ ꯑꯃꯗ ꯔꯤꯖꯜꯠ ꯈꯪꯉꯦ ꯑꯩ ꯃꯜꯇꯤꯅꯦꯁꯅꯦꯜ ꯑꯥꯏ ꯇꯤ ꯀꯝꯄꯅꯤ ꯑꯃꯗ ꯊꯕꯛ ꯈꯜꯂꯦ ꯅꯍꯥꯟꯒꯩ ꯃꯤꯁꯇ ꯐꯣꯟ ꯌꯥꯝ ꯇꯧꯅꯤꯡꯕꯅꯦ ꯑꯗꯨꯕꯨ ꯇꯪ ꯇꯥꯕ ꯑꯃ ꯈꯪꯉꯒ ꯇꯧꯔꯒꯦꯅ ꯌꯥꯝ ꯋꯥꯅ ꯈꯥꯡꯈ꯭ꯔꯖꯅꯤ ꯑꯁꯦꯡꯕ ꯑꯗꯨ ꯍꯌꯦꯡꯂ ꯍꯥꯡꯆꯤꯠꯂ ꯇꯤꯀꯦꯠ ꯍꯦꯛ ꯐꯪꯕꯒ ꯊꯣꯛꯂꯅꯤ ꯑꯗꯨꯒ ꯏꯕꯥꯅꯤꯒꯤꯁꯨ ꯀꯩ ꯀꯩꯅꯣ ꯈꯟꯅꯒꯗ ꯌꯥꯝ ꯂꯩ ꯃꯤꯁ ꯍꯟꯗꯛꯇꯤꯅꯦ ꯅꯪꯅ ꯐꯅ ꯁꯤꯡꯉꯁꯨꯅꯦ ꯂꯩꯊꯣꯛꯄꯗꯤ ꯌꯥꯔꯣꯏꯀꯣ ꯌꯦꯡꯉꯣ ꯑꯩ ꯍꯥꯏꯁꯤꯅꯤ ꯑꯁ ꯂꯥꯞꯅꯔꯕꯁꯨ ꯅꯪꯅ ꯐꯥꯎꯔꯤꯕꯗꯣ ꯑꯩꯒꯤ ꯃꯤꯁꯁꯤꯗ ꯁꯪ ꯁꯪꯅ ꯎꯏꯌꯦ ꯃꯤꯁ ꯀꯔꯤ ꯂꯩꯔꯨꯒꯦ ꯍꯥ ꯍꯥꯏꯌꯣ ꯑꯄꯥꯝꯕꯝꯗ ꯍꯥꯏꯔꯛꯑꯣ
1: ꯑꯩꯉꯣꯟꯗ ꯑꯗꯨꯒꯨꯝꯕ ꯑꯦꯛꯖꯥꯝ ꯑꯃꯒꯤ ꯆꯠꯄꯅꯤ ꯍꯥꯏꯕꯤꯔꯝꯗ꯭ꯔꯤꯕ ꯀꯔꯤꯒꯤꯅꯣ
2: ꯔꯤꯇꯟ ꯇꯦꯁꯠꯇꯨ ꯅꯨꯡꯉꯥꯏ ꯑꯗꯨꯝ ꯊꯣꯛꯂꯛꯏꯗꯨꯅꯤ ꯒ꯭ꯔꯨꯞ ꯗꯤꯁꯀꯁꯟꯗꯨ ꯀꯌꯥ ꯅꯨꯡꯉꯥꯏꯈꯤꯗꯕ ꯑꯗꯨꯅ ꯔꯤꯖꯜꯠꯇꯨ ꯉꯥꯏꯅꯤꯡꯉꯦ ꯂꯥꯏꯕꯛ ꯐꯗꯅ ꯌꯥꯎꯔꯦ ꯑꯗꯩꯗꯤ ꯚꯥꯏꯚꯥꯗꯨ ꯃꯨꯡ ꯍꯣꯅꯅꯤꯡꯉꯦ ꯑꯁꯦꯡꯕꯁꯨ ꯑꯩ ꯃꯤꯁꯇ ꯁꯔꯄ꯭ꯔꯥꯏꯁ ꯇꯧꯅꯤꯡꯕꯅꯦ ꯍꯥꯟꯅ ꯍꯥꯏꯔꯝꯃꯦ ꯍꯌꯦꯡ ꯌꯥꯎꯔꯛꯇ꯭ꯔꯦ ꯏꯀꯥꯏꯖꯗ꯭ꯔꯣ ꯑꯗꯨꯕꯨ ꯍꯧꯖꯤꯛꯇꯤ ꯃꯥꯏ ꯄꯥꯛꯑꯕꯅꯤꯅ ꯁꯥꯎꯕꯗꯨ ꯈꯔ ꯐꯔꯕ ꯅꯠꯇ꯭ꯔꯣ
1: ꯌꯥꯝ ꯅꯨꯡꯉꯥꯏ ꯃꯉꯥ ꯂꯩꯃꯁꯨ ꯁꯦꯀꯦꯟ ꯄꯣꯖꯤꯁꯟꯗ ꯌꯥꯎꯔꯕꯅꯤ
2: ꯑꯣ ꯒꯨꯗ ꯑꯁ ꯑꯗꯨꯗꯤ ꯈꯨꯔꯥꯗꯣ ꯍꯔꯥꯎꯖꯔꯝꯃꯅꯤꯕꯣ ꯀꯩꯅꯣ ꯉꯁꯤꯁꯤꯕꯨ ꯅꯨꯡꯉꯥꯏꯕꯒꯤ ꯅꯨꯡꯉꯥꯏꯕ ꯄꯥꯎ ꯉꯥꯛꯇ ꯃꯥꯏ ꯄꯥꯛꯄꯒꯤ ꯄꯥꯎ ꯉꯥꯛꯇ ꯑꯁ ꯀꯌꯥꯗ ꯅꯨꯡꯉꯥꯏꯔꯕꯅꯣ ꯉꯁꯤꯁꯦ
1: ꯃꯥꯏ ꯄꯥꯛꯄꯒꯤ ꯄꯥꯎ ꯉꯥꯛꯇ ꯑꯗꯨꯕꯨ ꯍꯩꯗꯤ ꯃꯥꯏ ꯊꯤꯔꯦ
2: ꯃꯤꯁ
1: ꯑꯩꯉꯣꯟꯗ ꯈꯖꯤꯛꯇꯪ ꯍꯥꯟꯅ ꯈꯪꯍꯟꯕꯤꯔꯝꯂꯕꯅꯤ
2: ꯑꯣ ꯁꯣꯔꯤ ꯁꯣꯔꯤ ꯑꯥꯏ ꯑꯦꯝ ꯚꯦꯔꯤ ꯁꯣꯔꯤ ꯁꯥꯎꯔꯨꯅꯨ ꯃꯤꯁ ꯌꯥꯝꯅ ꯋꯥꯔꯨꯕꯒ ꯃꯥꯜꯂꯤꯀꯣ ꯀꯩꯅꯣ ꯗꯣꯟ ꯃꯈꯣꯟꯁꯤꯗꯤ ꯄꯨꯛꯅꯤꯡ ꯁꯤꯗꯨꯝ ꯅꯧꯊꯔꯛꯏꯗ ꯅꯣꯏ ꯂꯩꯀꯥꯏꯗ ꯂꯨꯍꯣꯡꯕꯒ ꯌꯥꯎꯕ꯭ꯔꯣ ꯌꯥꯝ ꯍꯣꯡ ꯇꯥꯏꯅꯦ ꯌꯨꯝꯊꯪꯅꯕꯗ ꯃꯥꯜꯂꯤ
1: ꯌꯨꯝꯊꯪꯅꯕꯗ ꯅꯠꯇꯦ ꯑꯩꯈꯣꯏꯗꯅꯦ
2: ꯑꯣ ꯈꯪꯉꯦ ꯈꯪꯉꯦ ꯈꯪꯉꯦ ꯁꯨꯇꯤ ꯊꯣꯛꯂꯛꯑꯒ ꯅꯣꯏ ꯏꯅꯥꯎꯄꯤꯗꯨ ꯂꯨꯍꯣꯡꯉꯤꯔꯣ ꯑꯣꯏꯔꯝꯒꯅꯤ ꯍꯧꯖꯤꯛꯀꯤ ꯑꯉꯥꯡꯁꯤꯡꯁꯤꯗꯤꯕꯀꯣ ꯑꯃꯠꯇ ꯉꯥꯏꯉꯝꯗꯕꯅꯤ ꯑꯗꯨꯅ ꯑꯣꯏꯔꯝꯒꯅꯤ ꯁꯣ ꯑꯣꯏꯔꯝꯒꯅꯤ
1: ꯏꯅꯥꯎꯄꯤ ꯅꯠꯇꯦ ꯑꯁꯤꯁꯦ ꯑꯩꯒꯤ ꯂꯨꯍꯣꯡꯕ ꯅꯨꯃꯤꯠꯅꯤ
2: ꯀꯔꯤ ꯅꯨꯃꯤꯠ ꯅꯪꯅ ꯍꯥꯏꯔꯤꯗꯨꯕꯣ
1: ꯑꯁꯨꯝ ꯀꯨꯏꯕꯁꯦ ꯇꯃꯤꯟꯅ ꯂꯩꯔꯨꯔꯒ ꯉꯁꯤꯅ ꯀꯔꯤꯒꯤ ꯊꯣꯛꯄꯤꯔꯛꯏꯅꯣ ꯑꯩ ꯅꯪꯕꯨ ꯌꯥꯝ ꯉꯥꯏꯈꯤꯕꯅꯤ ꯑꯩ ꯅꯪꯕꯨ ꯌꯥꯝ ꯉꯥꯏꯈꯤꯕꯅꯤ
2: ꯃꯤꯁ 난 하이리도 뭐 어이 왜요?
1: 난 양 파테 미모 속이 함로 왔나? 아직도 아직도 그이노 있는 땅만 남았지고.
2: 야로이 미스. 그이노. 야로이 난 로무 야로이 난 로무 야로이.
1: 아니나 아이기 미래 이브라힘 한키. 아이 아이고 범캉키데. 아서 꼬이바 마탄마세 낭몽아이도나 이에이 톱도나 숨내락반 낭마탕 외라바 수와이에 마탕 하이비랑 람라바디 아이기 방갈 얌레랑 가다바니 세이 까야 까야 외라바 수 낭몽아이랑 가다바니 아이
2: 미스 아이 낭몽다 서프라이즈 똥닌드나 똥키바디 미스
1: 아이 그리도 하이브도
2: 난 하나 먹다 하이오 미스
1: 아이 그리 맞다 더 보야라로 아이 그리 맞다 더 보야라로 보로이 셀라비 보르 통라라비 아이나 그리노 아이 그리도 하이브도 아이 그리 맞다 세 야, 난 티는 땀람 크바.
2: 아이, 아이, 소이들이 요렇게 미스 난가지 시부탕 니 가다이드노 놀라모.
1: 가다이드노. 가다이드노 아이는 롯 가다리바 시보. 가나가노 아이는 젠 가다리바. 수망이 혹시 락라바. 말할래 제대로 빠시나. 감도하오바.
2: 수미 수미 미스 낭나 하이리보다 수미 아이 호악을 파타던가 마우드레 낭 오직 로운가 도래비니 임팔다니 아이는 델리다 가야 아들 라크라바노 파리 미스 낭 마이바 이 아이파바도 보여 이 아이바 무시되기 행복 우파이 아마탈레이트레 아이나 소이 기분가 아이나 토건자바네 아이나 에게 눈시바봉 망한자바네 아이

짜태자리와 토론파링 쓰기 미당 외람 뽕따로 문이 따라 나하로기 건절로 탐자리 다 쓰기 많이 토론마시다 많이 퍼폼 인더스트리기 액트레스 천준아 릭마범과 운운드나 와리사바 운우비기도 싱나 살림 푸사마마디 담파 담파 리나 아카즈바니 임팔 후지 뉴미 용바풍 따라니 토이타리 마니푸리 더 파오 따비레시

마탕 담당민의 타원 미착나 게임 크라바다 펠메시디기 사이나돌 프리밀라나 색바 라젠이 공범나 사이랭 범디 서글 샘 디젠드나 사이랑 비셰니 닝싱바이 타원 미착나 게임 크라바다 펠메시 잉닝싱 아니 아니다 Kishore Kumar's direction, Makhada Puthokhi, Ba, Film Amani, Seiko Dol Tokjeri, Taminasi.

0: 이상의 세계 담학다 아토파 SMS 사무소 펑자이 마드디 남볼더기 니키타 징아캄 릴리 린토이
1: 어제 그 동네 다비리 벌써 이 세계 세랑바 돈이 해범